0: 어떤 자신을 나누자면 어떠지? 니다시게 뜨고 있는 도시게. 어떻게 내면서까지 왔을까? 이게 내시게 내면서까지 한 오줌 스포니차 허커니시. 저거 해야지 다 왔는 도시게. 어떻게 제가 예배시게 뜸 스폰. 허커미나 내시돔도 노프레센 자신을 나누자면 어떠지? 오마 거주가 없는 바이오가. 허그니에는 니다시게 뜨고 있는 도시게. 아쿠요다이다스마 타그미 남동 프레산차시나나노자만 못다샤오고노스 하카 빼기숨스케토그는 도시겐 오다쿠시자야베지 남동 프레산차시나나노자만 못다시 아크네시니다시프토그노인 도시겐 오다미니다사이차 세네터 발도르 에이머스 나오고노스 남동 프레산차시나나노자만 Jamanotas ujiet shabayet, and yea, you shumsk to an endosigan. Hodakusita, nostum no presentas, nanonjamanotas. How can a godosnitas get to go endosigan? Uday, that's how we hate day at Montreal. How go on us, get the yuks go no jet shabayet, get up that is get a jepidosas go nist no new shop, get to go endosigan, agujet shetter. Amag, Hodakusita, chick yuks go, and a godosh. Ишвимс гэдэг нь энэ дуужиг юм.
1: Ин Мачу Маккензи Мартин Канрамш чандтэно CBC North.
0: Агме гоонос на яп точ нишна та дискас даш магабис сум аугошш байгам датам дно намдно дишка хашш дишка жга кейшо супош аск магнишам датам дно нишно неша биттен ну хика та дишка моя супоч мин акча ит мадугс ган цган гэ ди спич гибо та хош ке жо нош гэшка A big odd sham that thumbed on in Nina now with that thumbed on the Godossum no niche of gauge that I'll go President Abraham Lincoln, Gamson Hostabagni, Homestead Act, Cation Cadignoid. How can you keep on G Hajin Doymagnoid, one G that shall eat such Mississippi River? How can get the eat nano governor? Me no big odd Yabaja big, well, Yabajoit, how they that's a North Carolina. A gunjinji, gahiyed skak yahoo on the chishistan. It's this magnoise of the hate, Mr. Mokoman's seat. Game ago, begot sham datum no, nena now with datum den and he saw something on this shop gate that it suits that son. Levi Strauss, game ag Dave, Jacob David, a gunjinji. We all go, go yajin yagog, sonny, that you shed say. Did you share go BGs and that might have been seen any chicken go discussed one? Oh, mean, by God, I'm not no big stam the no, no good awesome the no big gate that how guns and G. A one stuck shoot, go yes to Dutch, and you haven't been hanging on she, but stuck shoot. Oh, they hit that's a H, Alabama. Agmek in the nosh gati hi speech gibot zagon uta u bajo ashkitz.

0: 일단 하나.
1: 과태시가 이거 좀 단어야 리로이자 무야민 그대지거나 두근아위인.
0: 아,
2: Agakabatuk Regional Fire Marshal Leroy Blacksmith Tainagi Abon Higotga Hodabitsion. Pidang Batsanigmon Hago Donita Large, Hodaydasha Saddle Lake First Nations, Uchia Alberta, Huya Nagmon, Sweetgrass.